갈래길에서 숨 고르네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들인 그늘 나 그저 담담하게 live earth time 24/7 yeah baby I'm on time 난 그저 오늘을 살아 1분 1초마저 가지